0: 어, 안홍 보슬린 건, 아, 안홍 보슬린 건 쟤네!
1: 고안해.
2: 맘, 어머니 뭐 봐라.
0: 아이, 아이. 나 아나 갖고 스카사 뚫고가 있네.
1: 하? 에이, 가, 빨리 말아.
0: 왜 뭔바이? 할린디하? 빠띠온 타카카론! 나아가다 갖고 사이 모세야, 야야오!
2: 미고, 인디랑 마키. 아쿠 봄바이 파울럼 블랑쿠르타 시모아사와.
1: 가, 파마티 발라다나이. 에이, 낙살라, 카사기나 파멘살 모?
0: 아노!
1: 에이, 나가코스 코, 카이 바바, 통옷, 긴팔로냐 코상 30K. 에이, 통옷 사 칼리파이, 나가코스 코 사이야, 에이, 티티티, 타이밍 만 파가붓 모?
0: 어. 띵하가 ngangan nan nirado gid kamo. Ha? Anong botsilingon sire?
1: Ikapalo ka naman nga. Nga kwarta na di ang ginaistoryahan eh. Ari na oa. Dugang ta ni kapitan sa shop. Ay, baba. Salamat gid, salamat.
2: Wala sang kasusakon. Ugaling imubana. Malisyuso na. Hay balpa.
0: Ano?